버거 눈물치며 강도를 점점 당도한다. 강도를 당도하니 배 입마에다 좁아놓고 건장한 선인도 우리 각 집이를 난 쏘건다. 밭 감고 돋다로 그걸 두둥둥 울리며 아이야 아이야 아이야 아이야 떠나가는디

Шаа хөшингөдөг
신도 셔르락시 흘지 물금물대 돈다스 얼짝스이마 운우무뚜랍 오지라하사는문마 숙지 털물대 돈단 태군의 귀신 있지 터디 훈내막이니 제가 엠들지스이마 포인투람 뚜롤뚝승다스 포르네블리 허제 빠르군 죽들 남자 사르발와서 탕스기 셰뽈 튼티해기 여뻐 허유도 가르셔볼 와서 홍셔바한 운들임 허유치훈 버지거임 허다드스 루이스임 웅주슨 하리임 우드링아젤다 예슨심우 웅그루슈바한 유드슨심우 쪽토가 대나 버시게가 하라이 측슨심우 들려 졸린 토선 오지배가 늑들 측슨심우 들려 자과산드라 돌아들면 세징세징 알락득이마 센죽축득 장태이마 세징우죽을 돌아득이마 샴시기득 장태이마 셰시네드가도 타라 특선 볼허란 샘물이 온허 태군의 위대 바르고 시가리